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이에요. 뭐 알죠?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목소리는 살짝 들려드려야겠죠. 우리 꼬미남님 신청곡 들었어요. 와, 한해 문세윤이 그 비행기 뭐야 이것도 아침부터 왜 날벌레가 네, 깜짝이야. 비행기 부르는 건 들었는데 와, 이 노래 정말 좋네요. 가르쳐줘. 나 이 헤드셋 안 끼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놓고 헤드셋 밖으로 나오는 노래만 듣고 있는데 와, 노래가 너무 좋아서 헤드셋 꼈잖아요. 노래 너무 좋다. 아, 우리 수비님 때문에 좋은 노래 하나를 킵 했네요. 자주 신청해주세요. 아, 노래 너무 좋다. 그래요. 그리고 나만의 심사님 밖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수고합니다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인이 엄마님, 아니 날벌레가 있지 어디? 뭐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날벌레? 그래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아, 나 말할 때마다 날벌레가 자꾸 오네. 날 먹고 싶은가? 미야오의 띠로리.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보아의 넘버원, 주얼리의 니가 참 좋아, 그리고 SES의 꿈을 모아서 신청해 주셨어요. 언니,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봐요 하시면서. 오늘 밤 11시쯤부터는 우리 연희님께서 조금 일찍 와서 받아주면 좀 일찍 넘기고 신곡 받아야 돼서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간간히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피스타마님께서 진영 유성훈의 I mean love. 네, 7.8기 OST 곡이죠. 우리 진영 목소리. 네, 김수현의 드리밍. 김규림이 너에게 신청해 주시면서 충성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모두 전해드릴 거고요. 많이는 안 해요. 내일도 방송이 2시에 있고 또 저녁에 음악만 이긴 한데 신청곡도 전해드릴 거고 간간히 멘트 할 수 있으면 저녁 시간이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고 화요일은 병원 가야 돼서 아마 음악만 나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 서울 병원 가는 날이라. 그리고 또 수요일도 3시간 방송이라서 네. 요새 방송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말 좀 많이 하면

바로 보이죠. 네. 네, 화요일은 수사비도 출근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네. 그냥 음악만 나가고 제가 갔다 와서 병원 가기 전에 신청을 틀어드리다가 근데 그게 아침밖에 안 돼갖고 이제 일찍 가야 돼서 갔다 와서 또 그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신청곡 바퀴 들을게요.

0: 왜?
1: 아니, 아,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에?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반만 년 장구한 세월 반석 위에 불이 내린 축복받은 내 나라 대한민국. 이제 갈등과 다툼에서 빠져나와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 으뜸으로 만들 그곳이 내 나라 대한민국이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80mm가 예상이 됩니다. 계속된 비에 집안이 마른 물을 머금으면서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내려져 있고요. 광양시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2차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여전히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중부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한낮에 서울 26도, 춘천 25도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남부에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반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리세니의 러브 어택, 소녀시대 힘내, 걸스데이 반짝반짝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비가 억수같이 내렸던 주말을 뒤로하고 또 한 주 시작이네요. 한 주 잘 버텨내야죠.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날 햇빛 쨍쨍이니 땅은 잘 굳겠네요. 노래의 제목처럼 힘내시고 반짝반짝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경남 쪽은 날씨가 그렇군요. 비가 주말에 많이 왔었죠. 새로운 한 주간 시작이 됐는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지난 주말에 굳은 날씨 지나고 오늘은 햇살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들은 비가 오늘도 여기저기 많이 올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이라 몸도 마음도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오늘 청해 주신 노래

것처럼 힘내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무리하지 않고 잘 버텨내면서 하루하루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필사마님도 힘찬 월요일 보내고 이번 한 주 건강하고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지원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요. 안녕하세요. 비오는 아침입니다. 출근길인데 차가 별로 없어 너무 좋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박지훈의 그대 그리고 사랑, 윤도현의 너를 보내며, 싸이의 나팔바지 청해 주셨습니다. 비오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그래도 한산해서 조금은 여유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빗길에는 평소보다 노면이 미끄러우니까요.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출근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시작은 조금 느긋하게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가볍고 기분 좋게 산뜻하게 출발하면 좋겠네요. 지원님도 오늘 하루 행복한 일 많이 만나고요. 이번 한 주도 좋은 일로 채워가길 바랍니다. 게시판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데이식스의 행복한 날들이었다. 다비치의 사고 쳤어요. 업무에 밥만 잘 먹더라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 기분 좋게 9월을 맞이해보아요. 한 주도 힘내시고요. 아침 방송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터보님. 예,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세월호로 온 9월을 맞이하게 됐네요. 8월의 아쉬움을 오늘 잘 내려놓고 9월에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앞둔 만큼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아침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와우님도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고 9월의 첫날도 좋은 마음으로 맞이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정인이 어머님 다녀가 주셨어요. 토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신랑이 일을 일찍 마치고 왔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키우고 보내주신 닭으로 닭개장을 맛나게 만들었는데 신랑이 많이 안 먹는 것이죠. 먹는 건 쉽고 만드는 과정이 힘든데 말이죠. 일하고 점심때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 닭개장 한다고 했는데 못 먹어서 미안하다 맛있네 라는 말이라도 해주지. 아기보랴 이거하랴 쉽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속상합니다. 결국 제가 다 먹게 생겼네요. 오늘도 잘 듣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해봐요. K-Will의 Love Blossom,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IU의 잔소리 청해 주셨습니다. 네, 정성 들여 열심히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으면 서운하죠. 예, 특히나 애기 보면서 음식 준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많이 먹어주는 것보다도 뭐 맛있다, 고생했다, 예,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예, 피로가 그래도 좀 덜했을 텐데 맥 빠졌죠. 남편분도 뭐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랬다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맛있는 닭개장 남겨두지 말고 정인이 엄마님이 맛있게 드시면서 시골에서 정성들여 키웠으니까 보약일 거예요. 예, 맛있게 드시면서 속상한 마음도 조금 풀어보세요. 오늘은 어제의 서운함은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기 돌보느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도 마음도 잘 챙기세요. 오늘도 화이팅!

0: 겪는 어른들의 반대만 출발은 장부부터 적자 사회는 격차만 압박하는 업자
1: MC 봉중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흑장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새벽 내내 비가 왔나봐요. 꿉꿉하지만 시원한 아침이네요.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지만 요샌 요일 감각이 없습니다. 잘 들어요. MC몽의 젊은 날, 김기열의 도피처, 김창렬의 학시 청해 주셨네요. 새벽부터 비가 내려서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대신 습도는 아직 높아서 꿉꿉함은 남아있나 봅니다. 월요일이라고는 하지만 요일 감각이 흐려질 때가 있죠. 그래도 새로운 한 주는 또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하루 천천히 감각부터 되찾아 보시고요. 8월의 마지막 날도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에는 조금 더 여유롭고 좋은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9월이 첫날이 흑장미님 러시 방송으로 시작이 되니까 여유롭진 않겠네요. 참고로 내일은 이 스케줄을 짜다 도저히 스케줄이 안 나와서 흑장미님이 러시 방송을 합니다. 러시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하루 쉬었다가 모레 다시 찾아오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